0: 지질게 언제 지게 내 지게 언제 지겠어.
1: Strip down rhythms. Only on Y101. Always first.
0: I want you to stay.